0: 됐어. 내가
1: 말해, 아야. 아야, 너가 봐라, 다나야, 다나. 아유.
0: 나무.
1: 아이고다.
2: 가이파 이마타, 다나, 로무나.
3: 크리가 따세, 가이 не слышиш?
2: За кайпа?
3: Он би рад послушал радио Букарешта, она па радио Срака.
2: In čigava bo obveljala?
3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4: Te se lumeje, te se ne agada. Veče tu?